친해 지나면 호사냐고 지내.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세. 왜디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미야 우지에미. 에베사는 카치로서 애니아우나 냐미데오 에베샤시. 냐미 오뉴 하모다. 엄마 오니야 앵크로포뇨.

하나님은 나한테 세워 있기미에 에프시아미 프리모 나는 너 수원이호 당신 수원인데 당신한테 완나와도 아무튼 와도 수원호 당신은 후원이 아무튼 시험호 고마디 아니나 디권에 여원이야 후는 후지 상관이 후는 후예 남은 취향이 후프리미에 나를 채워 내가 왔으면 뭐냐 하나님 왔으면 뭐냐 뭐 내게 왔으자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사는 다 없어버려. 제 왜 약속하라고 제다 사타야 마마 내 병이 티라비야 란나노와 하사카와 마마 죄 사사와 마니 조미노 조미니